0: 리버 뷰이 하우 아카시파니 고히마 제우라이키디미 마토치에 세디다도요 제즌 고 마토치에누 우라이키디미 티니디에 페데르체 와히핑와 디에누 Reverend Jolie Chase, Tinidie Kehukinu, Segetsa Pukemi, Itza Nunu, Dipukasha Renelitua.
1: Tinidie